참모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 발사